0: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브리지는 이 브리지의 고객이 기분을 가지고 이제 유적 하나 받아드릴 수 있을게요.
1: 알아봐서 확인해 주셨어요.

0: 안녕, 면세 설.
1: 아, 바로 대파동 안녕하세요. 깨끗이 대선에 기다리신 거 아직 거주소 예시지라 아직 대파 감사지 내리세요. 아시지?
0: 그래, 오늘 들을게요.
1: 자, 생각, 반차 사과하네.
2: 我们在这个小地里跟刘三三家的刘三三家的我们这边就不大的能力也给我出发了三十分钟